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연기돼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는 레바논 남부에서 교전 중이던 이스라엘과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혀 사태 진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이란과 교환한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결이 포함되어 있는데 19일에 걸쳐 레바논에서는 공격의 응수가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란이 지원하는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는 18일 성명에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과 교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군도 19일에 걸쳐 헤즈볼라의 거점 등에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보건부 발표로 19일 새벽부터 오후에 걸쳐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47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이스라엘군 병사 4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는 19일 NHK 취재에 응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카타르가 이란의 지원도 받아 중재했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MBC TV와 MBC TV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헤즈볼라와의 휴전에 응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에서 계속되는 공격의 응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여러 차례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교환한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는 60일 기한 내에 협상하고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19일로 예정돼 있던 스위스에서 양국의 협상은 당일 연기가 발표됐습니다.
1: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천황과 황후는 암스테르담 교회에 있는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명판이 설치된 공원을 방문해 묵념을 올리고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천황과 황후는 현지 시간 19일 26년 전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교류 시작 400주년을 기념해 약 400그루의 벚꽃나무가 심어진 암스테르담 교회의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공원 내에는 현지 지자체가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명판을 설치했는데 천황과 황후는 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양국 국기를 흔드는 일본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기념 식수 장소로 이동해 벚꽃나무에 흙을 덮었습니다. 천황과 황후는 20일 벨기에로 이동합니다.
0: 정부는 19일 각의에서 5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던 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지금의 5배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필요한 단기 비자가 지금의 3,000엔에서 15,000엔으로, 기간 내라면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지금의 6,000엔에서 3만엔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모태기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수수료 금액은 1978년에 정해진 것으로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했다. 다양한 영향 등도 고려한 대응으로 바로 인바운드에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1: 9살 때 히로시마시에서 피폭한 후 고아가 된 현재는 오사카부에 사는 남성이 히로시마시 소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호소했습니다. 9살 때 현재 히로시마시 나카구에 있는 후쿠로마치 소학교에서 피폭한 도모다 쓰네 히로시가 18일 히로시마시 아키구의 소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도모다 씨는 약 350명의 학생들 앞에서 소학교 교장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형태로 당시 체험을 말했습니다. 도모다 씨는 소학교 지하에서 피폭해 다리에 유리가 박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과 운동장에 있던 동생 시신은 새카맣게 타서 신발에 써 있는 이름으로 동생인 줄 알게 된 것 등 피폭 직후의 참상을 말했습니다. 고아가 된 후 의지하던 지인 남성의 고향인 조선반도로 건너간 것도 언급하고 조선전쟁이 시작되자 총알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과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1960년 6월 18일에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평화의 소중함을 호소했습니다. 6학년 여학생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체험을 들어 전쟁의 진짜 무서움이 느껴졌다고 말했고, 다른 남학생은 전쟁의 무서움과 고통을 히로시마 현 외의 사람이나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정부의 문화심의회는 오카야마 현 오카야마시에 있는 고분시대 전기부터 중기에 만들어진 가나쿠라야마 고분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도록 문부과학상에게 답신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가나쿠라야마 고분은 오카야마시 미사오야마 구릉에 있는데, 고분시대 전기부터 중기인 4세기 후반경에 만들어진 전방후원분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8m로 이 시기의 고분으로서는 주곡구, 시곡구, 큐슈 지방에서 최대 규모인데, 당시 이 지역의 권력자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출토한 부장품이나 한의화 등으로부터 야마토 정권과의 밀접한 관계나 조선반도와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것이 평가됐습니다. 오카야마 현내에서 국가사적으로 새로 지정되는 것은 18년 만으로 49건째입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A조의 멕시코와 한국 경기에서 멕시코가 1대0으로 이기면서 2연승을 거둬 이번 대회에서 제일 먼저 결승 토너먼트 진출이 결정됐습니다.
1: 지난 4월 도쿄 신주쿠구 고층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약 1,500만 엔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쳤다며 41살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지난 5월 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도치기현 가미노 카와마치 현장 주변에서 사건 발생 전에 도난된 차량 번호판이 붙어있는 차에 타고 있었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청은 익명 유동형 범죄 그룹이 몇몇 현장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네덜란드전에서 왼쪽 무릎을 다쳐 도중에 교체된 구보 다케후사 선수의 상태에 대해 소속 클럽 간부가 클럽 SNS를 통해 가벼운 염좌라서 월드컵 기간 중에 다시 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보 선수는 14일 일본 시간 15일에 열린 1차전인 네덜란드전에서 상대 선수와 부딪혀 도중에 교체됐는데 그 검사에서 왼쪽 무릎 부상이 확인돼 2차전인 튀니지전 결장이 결정됐습니다.
1: 도카이도 신칸센은 19일 저녁에 하마마츠역에서 일어난 인명사고 영향으로 운행 중단과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20일은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JR 도카이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41분쯤 도쿄역발 하카타 역행 노조미 49호가 하마마츠역을 통과 중에 선로에 진입한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승객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신칸센과 접촉한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쌀이가 이빠이
3: 닥산 사진을 찍고 있네.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닥산 사진을 찍고 있네.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거기와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소난다.
0: 어, 그렇구나.
4: 사르가 온천에 入るのは 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사르노 아카찬.
0: 아, 아기 원숭이.
2: 까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아, 쌀이가 이빠이.
3: 닥산 사진을 찍고 있네.
2: 하이. 거기와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です.
4: 헤, そうなんだ. 쌀이가 온천에 入るのは 珍しいからね.
2: 쌀의 아카찬. 귀여워.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0: 온천이죠.
5: 데스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1: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5: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데스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元気な 猿ですね.
7: 本当, 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元気な猿ですね。
1: 활기찬 원숭이네요.
5: 元気나는
0: 활기찬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5: 猿은
0: 원숭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
7: 本当? 元気ですね?
1: 정말 활기차네요.
5: 本当?는
0: 정말이라는 뜻으로 듣는 사람이 동의한 것을 나타냅니다.
5: 元気나는
0: 문장 끝에 오면 나를 빼고
5: 元気です가
0: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元気な猿ですね。元気ですね。
0: 그럼 이 밖에도 소감을 말해 볼까요? 온천 주위는 눈이 쌓여 있고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한 곳이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조용한은
5: 시즈카나. 시즈카나.
0: 곳은
5: 바쇼.
0: 場所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静かな 場所ですね. 静かな 場所ですね.
0: 다음에는 아름다운 눈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경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아름다운은
5: きれいな. きれいな.
0: 경치는
5: 景色. 景色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6: 기레나 게스키 데스네. 기레나 게스키 데스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일본인 관광객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4: 헤.
5: 헤는
0: 감탄하거나 놀라거나 했을 때 말장구 치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얘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해져서 순조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네, 상대방의 얘기가 재미있다고 생각될 때 꼭 사용해 보세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わあ、猿がいっぱい。たくさん写真を撮っているのね。
3: はい、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え、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3: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0: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온천, 온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용복 씨, 일본의 온천에 가본 적 있으세요?
0: 아, 그럼요. 여기저기 온천에 많이 가봤죠. 일본에는 온천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1: 네. 화산이 많은 일본은 각지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에 따라 색깔과 냄새, 감촉이 각각 다릅니다. 피로회복 등등 다양한 효능도 있죠.
0: 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온천에 가는 사람도 아주 많죠.
1: 네, 치료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온천 여관에 묵으면서 느긋하게 온천에 들어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0: 네,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온천이 있나요?
1: 도쿄 근교의 쿠사츠 온천이나 규슈의 벳부 온천은 좋은 온천으로 옛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도호쿠 지방의 뉴토 온천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운치가 있죠.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온천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본 마을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